0: Time out.
1: 胡俊成这边是请求了暂停。
2: 아이스입니다. 아이스입니다. 아이스입니다. 정말 얘기해. 두 번만 하십시오. 다 했습니다.

0: 아니면 훌라방하고 백조기하고 핫쪽 지키든 아니면 핫쪽으로 보든 이렇게 해줘.
1: 2nd game, 장 to serve. Love all.